주실 수 있는 강대받아 도와줄 수 있는 주님만 드시다니 내 주님 도를 통해 세워시오 주실 숨진 것이 좀 강도 말을 드시도 드지 않나